큰 애들과 나 큰 애들과 좀 늦어버려 친구들은 툭하면 떠나겠다 해 난 끄적거려 보지만 웃질 못해 너무 인정하기 싫지만 이미 난 너의 미움과 그 역겨움까지 다 사랑해 전기천의 비린을 사랑해 선유도의 쓸쓸함을 사랑해 돈만 있으면 살기 좋다

이별과 동시에 눈물을 흘려 없음에서 단비도 내리고 또 뻔한 이별의 공식을 성립하죠. Let's go! Yeah! Love is incomplete!

0: 길을 두고 내릴까 아쉬움과 두상이니까 어디 따뜻했던 품 그거면 이뤄낸 거야 꿈
1: 우리가 만든 그들을 지켜 찬란했던 순간들을 또 비춰 그대의 손길을 받으며 그대의 숨소리를 들으며

할멍네 우영파띠 자파리. 할멍네 우영파띠 가민 애기 호박이영 호박잎 부르 고치너물. 우리 할멍네 우영파띠 명품 진품 세간사리는 덤 벗돌불렁 자파리연계. 어멍도 되고 아방도 되고 혹으로 밥도 하고 너멀국도 끓이고 조물조물 너멀 무치고 밥 먹게 모당아장 우영파띠 자파리 뱃도 덩삭덩삭 고치노람쩍.